8월의 끝자락이지만 아직은 더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선 슬슬 여름을 보낼 준비를 하게 되죠. 몸으로는 거창한 것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더 마시고 늦은 밤에 야식은 줄이고 에어컨 바람 대신 가볍게 걸으며 땀을 내보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올여름에 미뤄둔 일을 마무리하고 괜히 마음에 걸렸던 사람에게 안부를 건네보고요. 이번 여름을 잘 버텨낸 나에겐 이렇게 말해보세요. 잘한 일은 잘했다고, 아쉬운 일은 다음 계절에 천천히 해보자고요. 조금씩 천천히 가을을 맞을 자리를 만들어 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중 서곡을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제 여름이 약간은

풀렸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뜨거운 그 열대야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나날들이 여러분들 좀 힘드셨겠지만 저는 좋았고 그 열대야가 살짝 서늘해질 때 오히려 저는 좀 아쉬움을 느끼거든요.

다정한 쉼표라고 또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BWV 816번 중에 세 번째 곡 사라방드를 안드라스 시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adangcbs, adang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아이디가 이게 재밌네요. 옆모습 송강호님께서 미국 배우 율 브린너 닮은 저음 목소리 매력 있는 박건영님 환영합니다. 이분이요. 그 옛날에 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그게 뭐였더라? 그 성경 10개 뭐 이런 거에 나오신 분 아닌가요? 굉장히 옛날 배우 닮았나요, 제가?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근데 이분이 머리가 없지 않으세요? 옆모습 송강호님. 저는 지금 보내신 분의 옆모습이 정말 궁금하네요. 음악 들으시죠.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중에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메조소프라노 제니퍼 라모 카를로 리치가 지휘하는 웰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죠.

글로게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중에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메조소프라노 제니퍼 라모, 카를로 리치가 지휘하는 웰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맞아요. 아까 그 율브린너, 그 뮤지컬 왕과 나, 왕과 나에도, 그러니까 뮤지컬이 아니고 영화인가요? 그건 영화고. 어쨌든 멋진 분이신 거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2654님, 쓰레기 분리수거 끝났어요. 집 정리 정돈, 청소기 밀기 겨우 끝내고 나서 목욕하면 모든 게 끝나요. 개운하게, 시원하게 함께 할게요. 아, 이게 참 저도 하는 일인데요. 이게 집안일은 정말 끝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매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개운하게, 우리를 개운하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려고 이게 계속 생기나 봐요. 그런 거죠. 기분도 좋고. 맞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뉴욕 출장길에 캐나다 토론토에 들린 적이 있다. 이른 아침 출근하는 시간에 시내버스를 탔다. 어느 정류장에서 버스기사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함께 내렸다. 두 사람은 같이 길을 건너갔다. 버스기사는 그 승객이 혼자 안전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안내했다. 그런데 바쁜 출근 시간에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 버스가 몇 분 동안이나 멈춰서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눈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보이는 일을 캐나다 사람들은 당연한 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캐나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남달리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도 오랜 세월을 걸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에서 미래의 사회인인 학생들에게 꾸준히 교육한 덕분일 것이다.

코펜하겐 외곽에 있는 로슈 덴마크는 2012년 덴마크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되었다. 이 회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직원들과 가족들을 위해 저녁 도시락을 준비한다. 그 덕분에 퇴근한 직원들이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세탁할 것을 회사로 가져오면 퇴근할 때 찾아갈 수 있게 해준다. 우체국에 갈 일이 있어도 회사에서 대신해준다. 성가신 일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배려해주기 위해서이다. 로슈 덴마크의 직원들은 출근할 때 발걸음이 사뭇 가벼울 것이다.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다. 등불에서 두 아이가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시를 읽는 이의 마음도 저절로 환해진다. 오봉옥 등불. 이렇게 환한 등불 본 적 있나요? 개미 두어 마리가 죽은 나방을 움켜쥐고 영차영차 손짠등만 한 언덕을 기어오를 때 공놀이하던 한 아이가 잠시 길을 비켜줍니다. 순간 개미의 앞길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빛나는 등불 본 적 있나요? 7살짜리 아이가 허리 꺾인 꽃을 보고는 냉큼 돌아서 집으로 달려가더니 밴드 하나를 치켜들고 와 허리를 감습니다. 순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오늘 난 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걸.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 A Love Idea, 데이빗 놀란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고광석의 책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배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씀 이라고 나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누군가의 배려를 받거나 또 내가 베풀었을 때 고마움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발 아래 개미가 지나가는 길을 막지 않고 비켜주는 아이, 꽃의 꺾인 부분을 밴드로 감아주는 아이, 이런 모습을 마음에 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배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0860님, 환영합니다. 아당의 또 다른 가족 박사님. 연극은 1열 관람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날은 격한 감정의 대사를 하실 때마다 너무 깜짝깜짝 놀라 혹시 방해될지 모르겠다는 생각하며 완전 몰입해서 보고는 아픈 마음 부여잡고 왔습니다. 아, 1열에서 제 연극을 보셨군요. 아, 근데 1열 관람은 사실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무대가 살짝 높으니까 1열에서는 고개를 좀 많이 드셔야 되고, 그래서 가운데가 아니고 또 왼쪽이나 오른쪽이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목을 돌리고 있어야 되니까 나름 공연을 보시는 그 시간도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몰입해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연기를 보고 이렇게 놀라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재밌어서 박수를 치시는 부분이나 웃으시는 부분이나 전혀 배우들에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감정이니까요. 되게 재밌는 씬을 하는데 오히려 안 웃어 주시면 그게 더 당혹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 아가테의 카바티나,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그린머, 요제프 카일베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 아가테의 카바티나,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그린머, 요제프 카일베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들꽃 연인님께서, 박건영님 거의 1년 만에 스페셜 DJ로 다시 뵙게 됐네요. 반가운 인사드리며 멋진 진행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저 1년만 아닌데요. 저 2월에 또 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6개월 만에 왔죠.

6개월을 들꽃년이님 딴데 계셨군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게 저한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도 좋았으면 더 좋겠네요. 네. 세자르 프랭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중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 제임스 헤네시의 바이올린,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세자르 프랭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중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 제임스 웨네스의 바이올린,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킹 데레사님께서 손주한테 라디오 들려주니 음악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게 신기합니다.
1: 그래요?
0: 어떤 반응이, 어떤 음악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게 참 아이들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다 우르르 까꿍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르르 까꿍하면 제가 느끼기엔 속으로 아기도 이러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비웃는 듯한. 내가 지금 우르르 까꿍 정도로 웃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아기들도 있거든요. 저희 둘째 딸이 그렇습니다. 약간 뭐지? 그 순간에 갑자기 소름 끼친 아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 킹 데레사님 손주는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나중에 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슈만의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 옵스 넘버 48번 중 12번째 곡 맑게 갠 여름 아침에 테너 브리츠 분덜리 후베르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슈만의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 옵스 넘버 48번 중 12번째 곡 말깨겐 여름 아침에 테너 프리츠 분덜리 후베르트 기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정말 음악이 정말 제목하고 비슷하네요. 분위기가 참잘 만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떡볶이 하면 하하이.
1: 1부 끝곡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옵스 넘버 37번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프레스토를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조지 셸 G위의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접대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 김효호 작시, 김동진 작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메조소프라노 김항남의 음성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옵스 넘버 19번 중 3악장 안단테를 린 하렐의 첼로,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HJK 주디님께서 박건영님 안녕하세요. 작년에도 들어서 친숙함으로 다가오네요. 끝나는 시간까지 잘 듣겠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왔는데 정말로 아당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친숙하신가요? 이제 조금? 저는 되게 좋아요. 정말 여기 PD님도 작가님도 그렇고 여기 스튜디오도 그렇고 참 낯설지가 않고 편안합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음악 들으시죠. 멘델스존의 모테트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중 All for the wings of a dove. 아, 비둘기의 날개가 있다면 보이소프라노 알레드 존스의 노래로 들으시죠.

맨델스존의 모테트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중에 All for the Wings of a Dove. 아, 비둘기에 날개가 있다면 보이소프라노 알레드 존스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아, 정말 이 변성기 전에 이 음성은 정말 참 묘하고 좀 마법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5784님께서 요즘 손수건에 꽂히셨어요? 당근에서 세 번 구매했어요. 두 번은 각각 다른 동백 패턴이라 구매하고 한 번은 모임하는 친구들과 나누려고 잔꽃무늬 6개 구매했어요. 박배우님은 뭔가 꽂히면 파는 스타일이신가요? 최근에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요, 막 이렇게 꽂혀가지고 막 깊이 들어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물론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저는 아기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블랑켓이라고 하나?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 썼던 그 아기들 덮어줬던 담요 있잖아요. 그거 제 와이프는 다 버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유는 설명을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5784님이 손수건에 꽂히셨다니까 손수건 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손수건을 꼭 챙겨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보통 이렇게 티슈 이렇게 뽑아가지고 쓰시거나 아니면 뭐가 있었는데 갑자기 뭘 흘리거나 아니면 뭐에 묻거나 이렇게 닦았을 때 그러니까 뭐가 휴지기 티슈가 필요할 때 손수건을 이렇게 딱 꺼내주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굉장히 근사해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손수건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집에서 그 놀고 있는 손수건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악 들으시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중 2악장 아다지오. 자비네 마요의 클라리넷, 한스 봉크 지휘의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중 2악장 아다지오, 자비네마이어의 클라리넷, 한스 뿡크 지휘의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5922님, 여기는 한계령 오색 약수터 주전골 산책 중입니다.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립니다. 아, 궁금하네요. 저 안 가봤습니다, 여기. 피디님 가보셨어요? 어, 참 많이 다니세요. 저는 아 이렇게 안 가본 데가 많은데 이게 저 여기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한계령 오색.

궁금해서 제가 직접 그 새소리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슈페 오페레타 경기병 중 서곡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슈페 오페라타 경기병 중 서곡을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5240님, 암 판정받고 하루 슬퍼하다가 다시 평정심 유지하고 음악 듣고 있어요. 추후의 치료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무섭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언제나 친구처럼 함께 해주세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그래도 많이 씩씩하시네요. 딱 하루만 슬퍼하시고 다시 이렇게 평정심을 찾으신 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정말로 힘이 될 수 있게 친구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오프스 넘버 11번 중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조성진의 피아노 야체크 카스프치크의 지휘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옵스 넘버 11번 중 2악장 로랑스 라르게토 조성진의 피아노 야체크 카스프치크의 지휘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548님께서 주말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주중에는 서울에서 손주와 부모님 케어를 하며 퇴직 후 일상을 알차게 보내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손주와 부모님 케어를 하신다고요? 그럼 손주도 있으신 그러면 엄청 지금 장수 가족이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주말에 농사를 지으시고 주중에는 아유 이게 사실 저는 애들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 전에 이제 방학 끝나기 전까지 방학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네요. 이렇게 지내시는데도 일상을 알차게 보내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행복한 시간 계속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경보,
7: 기업이 잘 되는
6: 경보,
7: 잠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보.
7: 4호성 캠퍼스.
8: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9: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6: 리메이드 서울.
12: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3: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오펜바우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우스 중 서곡 캉캉을 세몬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빠른 발과 감각적인 패스 실력, 환한 미소가 눈에 띄는 12살 태호는 학교 축구팀의 에이스, 영화 어쩌다 아스널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에서 아빠와 축구를 제일 사랑하는 태호에게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혼과 실직의 아픔으로 술에 기대어 사는 아빠가 전처럼 다시 행복해지는 거였죠. 아빠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아들은 결국 거짓말을 하고 마는데요. 아빠, 나 아스널 유소년팀에 뽑혔어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마을을 통째로 속이는 지경이 됐지만,

태호를 탓할 사람 과연 있을까요? 아빠 생각에 애가 탔을 그 어린 속을 달래준다면 또 모를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가끔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너머의 진심을 볼 줄 아는 어른이고 싶은데, 다들 그런 어른으로 살고 계신가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첫 곡은요, 어쩌다 아스널 영화 후반부에 감동적으로 흘렀던 곡이죠. 르 피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조강.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방금 들으신 두 곡 다 첼로 연주가 아름다운 곡이었어요. 솔로이스트, 첼로 레슨, 그리고 소설 칼리파 부인을 원작으로 한 영화 라칼리파 중에서 디너였습니다. 디너는 요요마의 첼로 연주와 엔니오 모리꼬네가 지휘하는 로마 심포니에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한 곡으로 들으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요요마가 연주하는 엔니오 모리꼬네 작품집 안에 보면 명곡들이 참 많아요. 라칼리파 외에도 미션, 피아니스트의 전설, 그리고 시네마 천국의 음악들이 있습니다. 0236님이 시네마 천국 다시 보고 싶어요. 첫 남친과 30여 년 전에 설레면서 봤었는데 어디서든 잘 살고 있길 하셨습니다. 되게 막 웃을 수만은 없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아련한 것도 아니고 되게 서사가 있는 드라마 같아요. 이 단 몇 줄인데 담백하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오늘 토요일 라디오 이렇게 오늘 하는데 늘 하는 매일의 라디오 진행인데 오늘 제 톤이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니 제가 요즘 연극 연습한단 말이에요. 그 영화 클로저를 연극으로 한 그 연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클로저는 원래 연극이 원작이었는데 여튼지간에 거기서 영화에서는 줄리아 로버츠가 맡았던 안나 역을 맡았는데 연극에서 제가 약간 하는 톤으로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 톤인가? 이게 연극 톤인가? 이 안나인가? 나는 최강인가? 막 잠시 오프닝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중에서 T.C. 이노호사의 돈데보이 이어서 미스 스티븐스 아메리카의 시스터 골든 헤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마이걸 2 중에서 슈프림스의 베이비 러브, 앞서 들은 곡은 메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파운데이션스의 빌 미 어 버터컵이었습니다. 두 영화 모두 90년대를 장식했던 재미있는 영화들이었죠. 마이걸 1에서 토마스, 맥컬리 컬킨 귀여운 모습이 떠오르네요. 진짜 맥컬리 컬킨 정말 마이걸에서 너무 멋지고 귀여웠는데 저는 올해 마이걸을 거의 처음 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너무 풋풋하고 귀여워요. 명작은 정말 시대를 불문하고 재밌습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극장에서 다시 보고 싶은 재개봉 기원작 여쭤봤잖아요. 후니흥님이 어렸을 때 봤던 영화 프리윌리가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엔딩씬에 나오던 마이클 잭슨의 노래, 그 이후로는 그 노래를 들으면 전 프리윌리 장면만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거 있죠, 있죠. 바위나리님, 강디, 저는 델마우루이스 다시 보고 싶어요. 중년이 된 지금은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라고 하셨습니다. 와, 델마우루이스. 이 영화는 그러게요. 저는 엄마가 좋아하셔서 그냥 스치듯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엄마는 또 어떤 느낌으로 좋아하셨는지 지금 제 나이에 이 영화를 보면 느낌이 완전 다르겠죠? 8481님, 저는 바다가 들린다. 지브리 스튜디오 영화 재개봉했으면 좋겠어요. 첫사랑에 대한 몽글몽글한 아련한 그리고 풋풋하고 서툴렀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게 좋더라고요. 최강희님께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림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전부 다 봤던 영화인데 전부 다 또렷하게 기억나진 않네요. 영화 진짜 참 신기하죠. 어저께 역시 뭐 연극, 맨날 요즘 연극 연습하고 라디오 하니까 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 또 배수빈 씨가 레리 역으로 나오거든요. 배수빈 씨랑 그런 대화 나눴어요. 너무 많은 영화를 보고 자랐는데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장 좋아했던 영화만 기억난다. 배수빈 님은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아 화양연화 이것들이 가장 많이 기억나고 가장 많이 N차 관람? 집에서 다시 돌려보는 작품이다 라고 하셨어요. 네, 다 다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보는 영화. 여러분 또 뭐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요새는 없네요. 어렸을 땐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천장지구라는 영화를 마르고 달

도록 봤어요. 10번 넘게 봤어요. 같은 장면에서 울면서. 어떤 장면이었나. 유덕화님이 가스통에 머리 맞을 때 그때 항상 푸아 하면서 울었고, 그리고 리얼리티 바이츠에서 에다노크가 노래 부를 때 항상 하 하면서 설렜고, 그 두 영화가 사람들 많이 모르는 영화 중에 사랑은 음반 위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원도 한 10번 정도 봤어요. 러브미 이프유 데어라는 영화도 그렇고. 여러분 것도 나눠주세요. 레인보우에서 이렇게 딱딱딱 적어서, 거의 비슷비슷한 영화겠지만 새로운 영화들은 좀 적어놓고 싶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브리짓 존스의 일기, 열정과 애정 중에서 마돈나의 머터리얼 걸. 그리고 5239님이 강디 구니스라고 아세요? 네, 압니다.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인디애나 존스처럼 꿈과 모험이 있는 영화 다시 보고 싶어요 하셔서 준비했어요. 저희 단골곡이었어요. 신디로퍼, 더 구니스, 알굿 이너프까지 두 곡 들을게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곡들이었어요. 몬스터 주식회사 중에서 빌리 크리스탈과 존 굿맨이 함께한 If I Didn't Have You, 이어서 들은 곡은 토이스토리, 랜디 니먼, 유부가라 프렌디 인 미. 두 곡 다 랜디 니먼의 음악이었어요. 음악이 음악을 만드는 사람과 닮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랜디 니먼도 그런 것 같아요. 주제가상을 받고 소감을 얘기할 때마다 유머와 진심을 넘나드는 느낌이 있었달까요? 그 랜디 니먼을 제가 검색해 보다가 그 랜디 니먼이 예전에 한국 부모들을 풍자하면서 만든 노래가 있었더라고요. 코리안 페어런츠라고 뭐 가사 검색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바이올린 배우러 가야지, 숙제는 제 시간에 해야지, 한국 부모는 말한다고, 넌 네가 원하는 만큼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 라고. 근데 그래서 한국 비하라는 논란도 있었고 뭐 인종차별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긍정적인 선입견이었다고, 한국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저는 그 가사가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한국 사람을 따뜻하게 보는 마음으로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음악 하면서 정말 시야도 넓어지고 많은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0850님, 강희 씨, 우리 집 큰딸 혜원이가 얼마 전에 29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던 날 너무너무 더웠는데 저도 엄마가 처음이고 우리 애기도 세상 구경이 처음이라 둘 다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이가 어렸을 땐 만화영화 개봉 기다렸다가 자주 보러 갔었는데 지금은 훌쩍 커버려서 영화는커녕 얼굴도 주말에나 간신히 보게 됐어요. 딸아이 생일쯤 되면 옛날 생각도 나고, 이런 글 라디오에 보내는 거 저 난생 처음인데 늘 즐겨 듣는 최강의 영화음악에 보내고 싶어서 장황하게 적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연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혜원씨,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애무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플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0: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최강의 영화음악 토요일 끝곡입니다. 영화 틱틱 붐 중에서 3090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1: 수원 여자대학교.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휴가를 잘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문득 피로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나름 알차게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해도 어쩐지 뒤끝이 묵묵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휴가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온전히 나만을 위해 멈춰서는 시간이다. 그래서 가끔은 서로에게 혼자 쉬는 시간을 선물할 필요가 있어요.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편안해지도록 말이죠. 어느새 8월의 마지막 토요일, 온전히 나만을 위해 멈춰서는 시간. 오늘 그 시간은 오롯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조정석 좋아 좋아로 8월의 마지막 토요일 아우 이렇게 한 달이 슝슝 가죠. 수진님 열만 듣고 있다 보면은 어릴 적 그 시절에 나로 그렇게 데려다 주기도 하고 한낮에 크리스마스 선물 같기도 하고 집에서 편한 차림으로 듣고 있으니까 귀도 행복하네요. 최고의 홈캉스 선물이에요. 감사해요. 이렇게 휴식할 때도 친구, 일할 때도 친구. 7784님, 와, 멋지다. 어디예요? 아니, 사진첩 보다가 6월에 다녀온 한국 최남단섬 제주도 마라도의 사진 봤거든요. 공유해요. 나 돌아갈래. 오, 저도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봤지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하늘 진짜 멋지다. 여러분과 함께 멋진 하루를 보내고 싶은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062님이 신청하신 부가킹스 윤도현의 여행길 버즈의 어쩌면. 7159님 이런 거였군요. 어떤 거요? 아니 해외에서 사람들이 열만 듣고 막 사연 보내는 마음 저도 진짜 진짜 궁금해가지고요. 나 해외 나가면 꼭 그렇게 해야지 생각했는데 지금 가족들이랑 세부에 와 있는데 여기 시간은 한국보다 1시간 늦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12시 전에 열만 듣고 있다니까요. 뭔가 어떤 모르겠네. 제가 휴가 때 열만을 듣는 일은 이제 감시를 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전혀 모르겠네요. 저처럼 감시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닐 거잖아요. 해외 나가서 여기 보낼 때 무슨 기분일까? 그런 기분으로 신기한 기분으로 그렇게 들으시나요? 지금 해외에 계세요?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아르뮤님, 장롱면허 탈출이요. 저 15년 만에 장롱면허 탈출해서 아침에 아이들 병원 데리고 갔다 왔어요. 1시간 나갔다 와서 지금 2시간째 누워 있어요. 어우, 너무 힘들었구나, 그죠? 더 늦기 전에 운전대 다시 잡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운전하면서 언니 라디오 들을 거예요. 안전운전 응원해 주세요. 아, 응원으로 안전운전이 된다면 뭐 제가 구르기 하면서 응원도 할 수 있는데 15년 만에 면허 따진 15년 만에 운전을 처음 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운전 연수를 꼭 받으시기를 진짜 권합니다. 예. 운전은 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생명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연수 받아보시기를 권해요. 내가 잘한다고 느껴져도 아니더라고요. 4588님이 신청하신 위치스 떴다 그녀 컨트리 꽃고 오마이 줄리아

1164님이 신청하신 아이유 슈가의 8, 이찬혁의 1조. 1210님 집에서 화초 물 주며 듣고 커피 마시면서 듣고 누워서 듣고 아 그냥 열받는 친구 수다 듣는 것 같아서 편하고 좋아요. 0407님 해외 거주하다가 한국 와서 병원 투어 다니는 중입니다. 하, 해외 살이가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도 병원 갈 때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한바퀴 돌 때 아이고 이런 나라가 없다 싶죠? 네 나이 드니까 온통 병원비로 돈 다 나가요. 뭐 어깨 턱관절 안 좋아서 오늘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아프지 마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몸이 많이 오랫동안 썼잖아요. 여기저기 들어오신 김에 잘 이렇게 여기저기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또 다시 가셔서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쌀이쌀이 햇살이님 자 둘째 생겼어요. 어머너무 축하해요. 지금 첫째랑 같이 듣고 있는데 레인보우 화면에서 보라색 머리 언니한테 할 말 있냐고 부르니까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를 멈춰라 이거 듣고 싶 아 미안해. 우리 딸 이제 낮잠 꼭 자자. 정말 이런 노래들을 들려주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채널이 돌아갈 거야. 그래도 얼마나 재미있니. 어느 동네 DJ가 보라머리하고 그러고 있니. 나밖에 없어 나밖에. 2452님이 신청하신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윤미래 Always 이승환 나는 다 너야.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신축도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9: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0: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7: 신축도
9: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9: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12: 콜레스테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듣고요. 2부 올게요.

0: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

0: 시장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태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5: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들, 난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0: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0: 7139님이 신청하신 이준영 널 그리며 싸이 화사 이제는 빅뱅의 붉은 노을. 3723님 노량진으로 공부하러 가는 중이에요. 지하철에서 너무너무 졸린데 노래 들으면서 정신 차리겠습니다.
1: 뭘 정신을 차려요. 좀 졸아야지. 공부하러 갈 건데 가는 길에 좀 꿀잠 잠시 잠들었다가 내려야 된다고 푸닥 내리면 그때 바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좀 졸아요. 잠시 졸으면 다시 이게 뇌가 촥 맑아지면서 쏙쏙 들어올 거예요. 5484님.

갑자기 회사에 칼바람이 닥쳐서 재계약 앞둔 한 분이 잘리셨어요. 저도 10월이 재계약이라 불안한 이 시점에 또 노래 들으면 왜 이렇게 신이 나서 화가 나요? 이놈의 눈치 없는 발가락 계속 까딱거립니다. 아, 이게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흥도 약간 그 강아지 꼬리 마냥 자아가 따로 있는 수 있어요. 흥이란 게꼭 기분에 의해서만 나는 게 아니니까 기분은 흥을 돋우는데 힘을 주는 거지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흥은 어찌할 수 없어요. 아, 10월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5484님은 재계약이 꼭 되시기를. 5184님이 신청하신 SG워너비의 해바라기 박승화 사랑인가 봅니다.

크레이지 콰이 쉬즈 롤러코스터 4개로 와 들으셨어요. 7493님 환갑 지난 남편과 단둘이 어제 워터파크에서 놀고 왔어요. 이게 처음에는 손주들 없이 온 게 어색했는데 파도 타기도 하고 유수풀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4시간은 좋게 놀았네요. 올여름 마지막 물놀이 신나게 잘했습니다. 아니 뭐 워터파크는 뭐 애들이랑만 가라는 법이 있나요? 뭐 체력이 된다면 워터파크에서 얼마든지 놀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워터파크를 두 분이 가신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둘이 온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오직 아 저 미끄럼틀 저거 놀이기구 내가 먼저 타고 싶은데 진짜 이 줄 언제 줄어드냐 이거에만 관심 있지 누구랑 왔는지 왜 저분들은 두 분이서 왔을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만 알아 그거는. 재미있게 노시고 내년 여름에도 또 즐기시고요. 1047님 아 소문났군요. 수영씨 다음주에 파주 포크페스티벌 온다는 소식 듣고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아 너무 또 엄청 기대하면은 아 부담인데 제가 파주 살아서 웬만하면 매년 꼭 가거든요. 멀리서나마 꼭 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초대받는데 엄청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1047님이 저 멀리 점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더만요. 많이 오실 수 있는 자리래요. 거기가 뭐 몇만 명 올 수 있을 만큼 크대요. 이렇게 제가 게다가 또 눈도 나빠요. 그래서 1047님이 손을 흔들어도 못 보더라도 제가 마음속으로 손 흔들고 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손을 한 번씩 흔들 거거든요. 나한테 흔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 되시면은 이수영이 얼굴 저기 작은 점으로 보이는 얼굴 보러 오시면 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노래 신인 여성 포크싱어라고 하세요. 한세화 씨의 노래 고마워요 내 사람 볼빨간 사춘기 썸 탈 거야.

0726님이 아주 기쁜 소식. 제가 DJ 하면서 참 보람을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인데, 저 아시죠? 저번에 그때 그 60 언니, 그 남편한테 황혼이혼 경고 좀 해달라고 사연 보냈던, 예, 언니. 아니, 우리 남편 그렇게 자주 삐지고 혼자 화내고 막 그러더만, 방송 탔더니 아주 조신해졌어요. 우리 모두 수영 동생과 관심 주신 청취자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래서 이혼 보류 중이 남편분 지금 덜덜덜 떨고 계실 것 같아요. 이혼은 그게 이젠 하지 말아요. 지금까지 산 것도 아깝고 하니까는 요렇게 파도를 넘실넘실 넣을 때론 쓰나미도 술렁술렁 넘어가면서 살다 보면은 이제 죽을 때 와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끝까지 저기 서류를 잘 지키면서 삽시다. 남들 다 그러고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게 될 거야. 온앤 오프의 노래 116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3: 오늘 끝곡 최유리 바람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캡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캡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간장은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액상 조미료인데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단백질 식재료를 발효하다가 생긴 부산물에서 간장의 원형이 생성됐고 여기에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해서 만든 게 현재 우리가 쓰는 간장입니다. 간이 콩알만큼 작고 소심한 저 한동준이지만 갈매기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2시간만큼은 헤라클레스처럼 용감하고 패기 넘치는 쾌남이 됩니다.

0: 2026년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The Cars의 노래 Let's go! 갑시다! 바위나리님이 역시 Cars! 역시 Cars 하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8411번으로 파주 포크 페스티벌에서 만날 겁니다. 그러셨어요. 아, 거기 오실 건가 보죠? 포스터도 보내주셨네. 아까 이수영 씨도 얘기하던데요. 거기 파주 포크 페스티벌 출연한다고. 4일이, 그러니까 9월 4일이 전야제고요. 9월 5일이 본 포크 페스티벌입니다. 4일 전야제 때 제가 출연하고요. 이수영 씨는 그 다음 날 본 공연 네, 출연합니다. 근데 본 공연에 저도 갈 거예요. 왜냐고요? 뭐 하러 가냐고요? 제가 아마도 사회를 볼 것 같습니다. 안 어울리게. 도통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번에 하라니까 해보려고 그래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어떻게 되죠? 위켄드 스페셜입니다. 주말에는 음악을 많이 보내드리는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을 계속해서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악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물론 여러분의 실시간 신청곡들입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자, 오늘도 음악들 들으시면서 간장처럼 짭짤한 그런 방송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팬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숨실력자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숨실력자 내 실력이 숨 실전으로 쏴 쏴 쏴 숨쏴 실전형 커리큘럼 숨실력자 숨쏴 여기는 숨실 사이버대 숨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현대 큐밍
2: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 큐밍
0: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보니엠의 해피송, 굼비 댄스 밴드 엘도라도, 그리고 징기스칸의 징기스칸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백합님이 아 선곡 좋아요. 고교 시절이 생각나네요. 몸이 저절로 흔들립니다. 그러셨어요. 미러클님이 노래가 주말을 신나게 해요. 그러셨고요. 잔디머리님이 또 페라자야? 잘해다오. 아찜님이 아 징기스칸 오랜만에 듣네요 그러셨어요. 또 오랜만에 오신 분이 또 누구예요? 아미고님이 오랜만에 왔다고 그러셨어요. 4105번으로 아우 미쳐 일이 안 돼요 둠칫둠칫. 예. 내적 댄스 겉으로 추시면 안 돼요? 남대문 선그리님이 아 역시 토요일에는 신나는 팝송이 최고죠. 해피송 엘도라도 등등 역시 팝송 DJ 한동준! 그렇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4536번으로 차분히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오후, 행복한 즐거움, 내 좋은 벗과 함께 하셨어요. 네. 벗과 함께 하는 주말, 네. 기분 좋죠. 햇살님은 오늘 평택 현장에서 반장님들 말 안 들어서 스트레스 가득이었는데, 퇴근하면서 FM 팝스에 신나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1777번으로 와 신난다. 목요일에 제가 신청했던 곡 해피송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나온다고요. 목요일날 신청했는데 토요일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존 앤 반젤리스의 폴로네이즈, 애냐의 캐리비안 블루.

아쿠아의 Around the World에 이어서 아프리카 밤바타의 Field Vibe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캐세라님이 살면서 이런 신다는 음악을 듣는다는 건 축복이다 그러셨어요. 부엔 까미노님도 아 90년대 클럽에서 자주 나왔던 노래들이네요 그러고요. 송기창님이 날씨만큼 분위기 끝내주네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미고님은 지금 딸 사위 손주들하고 지금 늦은 휴가로 동해, 정동진, 강릉, 속초로 일주하고 왔어요. 비를 만나기는 했지만 한적하고 시원해서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왔죠. 그러셨습니다. 아, 그 동해 쪽으로 이렇게 쫙 일주를 하고 오셨군요. 좋으셨겠어요. 지배지다님이 아, 이 존 앤 반젤리스 나오니까 이 곡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던 때가 생각나는데 1987년 3월 대학 신입생 때 첫 미팅했던 법대생이 두 번째 만남 때 선물해 준 테이프라고.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는데 테이프에 있던 곡들이 신비한 분위기가 아주 신기하고 새로웠다고 그러셨어요. 아, 그렇죠. 이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크게 히트했던 노래예요. 이 존 앤 반젤리스의 폴로네이즈는. 라디오 틀문 나왔었죠 그때. 겨울아이님도 아 오늘 노래들 너무 신나요. 남편 자식들 다 나가고 혼자 라디오 듣다가 너무 신나서 몸이 막 움직이네요. 그랬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방송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자 한번 땡기셨으니까 아 이번에도 땡기는 건가? 이번에는 브루스를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렌 크리스티의 The Color of the Night, 레이 파커 주니어의 One-Sided Love Affair.

0: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7: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나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G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조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세르지오 멘데스의 노래입니다. Never Gonna Let You Go 들으시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0: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팬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바버 스트라이샌드와 도넛 썸머가 함께 노래한 No More Tears.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치 가창력을 겨루듯이. 그러나 또 그 가운데 멋진 하모니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9854번으로 No More Tears. 시원한 가창력 너무 좋습니다. 흥나고요. 원래 바브라 스트레젠드는 이런 그 댄스 약간 좀 빠른 템포의 노래들을 잘 안 부르잖아요. 그런 노래 중에 바브라 스트레젠드 노래 중에 이렇게 빠른 템포의 노래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를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잘 부르는데 이제 나도 이런 노래 잘한다고 원래. 근데 그동안 안 불렀던 거야 그냥. 그러면서 부르는 것 같은 느낌. 저만 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3545번으로 맛있는 나물 하셨네요. 예. 친구 초대해서 집밥 먹이려고 이것저것 준비 중 듣게 하면서 없는 솜씨 발휘 중입니다. 아유, 맛있게 생겼는데요. 저 고사리하고 지금 콩나물 무치신 것 같은데. 이야, 침나오네. 어렸을 때는 나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이 드니까 자꾸 나물이 좋더라고요. 나물 반찬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0913번으로 남편과 공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매일 함께 듣다가 몇 달 만에 쉬는 날이어서 오늘 강화도 들어갔다가 회 떠서 집에 가는데 많이 밀리네요. 작업할 때는 정신없어서 문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데 오늘은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신나요. 언제나 남편과 직원들 함께 음악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셨습니다. 보통은 일하면서 들으시는데 오늘은 회 떠서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때 드실 거 아니에요. 함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강화도는요. 많이 밀려요. 다리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초지대교 강화대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서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포로 나와도 김포에서도 길이 많이 밀릴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토요일은 또 저 들어가는 차가 막히고 나오는 차는 그렇게 크게 안 밀리는데 많이 밀리나 보네요. 하여튼 FM 팝스 들으시면서 길이 막히더라도 좀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9858번으로는 지금 공항버스에서 듣고 계시다고 그러셨어요. 퇴근 시간에 듣다가 버스에서 들으니까 다른 느낌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동준님 하이톤은 똑같네요. 그러셨어요. 네. 제가 좀 들떠서 얘기하나요? 네.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아주 좋은 시간 마련해 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저희 CBS의 자랑 레인보우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이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미래를

션 캐스티의 Hey Dini, Bay City Rollers의 Saturday Night, Rolling Stones의 Satisfaction, Paul Revere and the Raiders의 Let Me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Saturday Night, 오리아 날다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따뜻한 님이 성인이 된 아이들과 체코에 온 지 일주일, 여행지도

너무 좋지만 세상 지금 함께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네요. 더 열심히 선하게 성실히 살아야겠어요. 그러셨습니다. 간밤에 베토벤 운명 같은 비가 오더니 오늘은 비발디 같은 구름 한 점 없는 끝없는 지중해 하늘입니다. 순간순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하셨어요. 예. 아유 얼마나 좋으세요. 좋은 이게 사실 여행이 좋은 이유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혼자 하는 여행도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시간 가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 여행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 진짜 오랫동안 남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그 소비 중에 소유적 소비하고 경험적 소비가 있는데 이 경험적 소비가 소유적 소비는 이제 물건을 사는 거죠. 이 경험적 소비가 참 그 오래 남고 오래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좋은 경험들은 멋진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님이 보내주셨어요. 머라이어 캐리의 My All, 토니 브락스톤의 스페니쉬 기타.

바카라의 그라나다에 이어서 코리아나의 다크아이스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송기창님이 와 오늘 무슨 날인가요? 완전 해피. 무슨 날이긴 뭐 그냥 맨날 똑같죠 뭐. 저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셨죠. 아, 73575번으로도 역시 선곡 최고 그러셨는데 선곡은 여러분께서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 저 신청해 주신 분들을 놓쳐요 자꾸.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페이지가 넘어가고 아 이 곡 이제 보내드려야지 하고 신청하신 분을 막 찾으려면 또 어떻게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자꾸 놓치네요. 노원의 별림님이 어머니 핸드폰으로 몰래 사연 보냅니다. 저는 군복무 중이고요. 저녁까지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취사병으로 활동 중이고 휴가 나왔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어머니께 스파게티 해드렸는데 맛있게 못 해드려서 속상합니다. 그러셨어요. 아 취사병인데 스파게티를 실패하셨구나. 어머니께 탁 맛있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유 뭐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음식이라는 게 뭐 항상 다 맛있어요? 좀 이따가 또 맛있는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8815번으로 FM팝스에서 오늘 2시 46분에 나온 팝송 제목 알고 싶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레이 파커 주니어의 One Sided Love Affair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선곡표 시간별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검색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CBS 홈페이지 모르세요? www.cbs.co.kr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탐 존스의 딜라일라, 모세다데스의 아디오스 아모르.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제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0: 4시에 시작합니다.
1: 토요일 보내드린 한동준의 팬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좋은 음악들을 함께하면 진짜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네.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2시간 보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폴 모리아의 연주입니다. 엠마누엘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팬팝스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접대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0: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에 흐린 눈으로 본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눈을 선명하게 뜨지 않고 자세하게 보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사물이나 사람의 결점을 뚜렷하게 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건 적당한 거리와 나쁜 시력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요, 조금 흐린 눈을 하고 서로를 넉넉하게 봐주면서 그렇게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SG 워너비 사랑해였습니다. 한 주 동안 기다렸던 날 토요일 오후에요 여러분.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넉넉하게 바라봐주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가요 속으로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샤브올데이.
5: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촛불 켜는 밤 양아영 씨의 노래죠. 383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우순실 잃어버린 우산은 임미숙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490번 아파트 1층 통창 카페에서 바깥 풍경 보며 커피 마시러 왔어요. 혼자 커피 마시며 멍 때리는 거 참 좋아요. 좋죠. 이 흐린 날도 아주 맑은 날도 예,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 가요 속으로에서 나오는 음악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거 아시죠? 김영희 씨. 오리 주물럭 집에 와서 맛있게 식사 후 말미에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방송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완벽하게 행복하네요. 예, 그럼 가요 속으로가 완벽한 디저트가 또 되겠네요. 그렇죠? 맛있게 드신 거예요. 김영희 씨 오늘 단백질 섭취 많이 하셨네요. 이젠 음악 단백질 섭취하셔야죠.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잔잔한 노래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이문세 옛사랑 그리고 양희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8892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조 PD 인순이가 함께 부른 노래죠. 친구요. 672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세요. 4809번 택시 탔는데요. 가요 속으로가 나와요. 늘 다른 분들 사연 듣고 저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예, 사연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잘 듣고 계십니까? 6316 택시 기사님 빗길에 안전운전하세요 하셨는데 아, 차 안에서 두 분 함께 웃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5314번 청소하고 계시네요. 다들 외출하고 볼륨 업하고요. 집 대청소 중입니다. 책장에 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100권 중 끝까지 읽은 책은 20권 정도 되네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다시 책이랑 친하게 지내야겠어요. 아, 가족들은 다 외출하고 지금 대청소 중이시군요. 청소 빨리 마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책 한 권 마음속에 담아 넣으시죠. 혜은이 씨의 노래 준비합니다. 비가. 이 노래는 3110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오늘 같은 날은 멀리 계신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윤두홍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그러네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광조 씨의 노래였습니다. 자, 멀리서라도 또 오늘 같은 날은 더 가깝게 지켜봐주고 계신 듯합니다. 박경순 씨, 제주에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부부 제주 한 달 살기 중입니다. 동생 두 명과 제부가 놀러와서 열흘 함께 묵었어요. 12평 남짓한 곳에서 함께 자고 먹고 내일이면 두 동생들이 올라가요. 어느덧 열흘이 훌쩍 지나니까 아쉽네요. 아쉽지만 남은 20일 정도 또 멋진 일들이 생겨나겠죠. 잘 지내다가 오십시오. 8229번이에요. 아내하고 처가에 가서 쪽파 심어드리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길은 막히고 갈 길은 멀고 배도 고프고 와이프는요 폰만 보고 있고 에? 졸립네요. 8229님 저는 이럴 때 뭐 대화도 좀 하시고 뭐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사실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체력도 없으신 거잖아요. 기운내시라고 리듬 있는 노래 들려드리죠. 리아의 눈물.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0107번 그리고 이현숙 씨가 신청하셨어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0: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에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가요 속으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안치환 사랑하게 되면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해.
6: 홈픽.
8: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해.
6: 홈픽.
7: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6: 홈픽.
7: 홈픽.
9: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0: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김광석 이등병의 편지, 김영탁 씨 그리고 411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옛날엔 군대에서 편지 쓰고 또 편지 받고 기뻐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일과 마치면 핸드폰으로 소통을 한다니까 뭐 이 노래처럼 어떤 애틋함은 없는

없는 듯합니다. 그래도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겠죠. 자, 가요 속으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최정임 씨가 신청하신 박인희 씨의 끝이 없는 길.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최백호 씨의 날이 갈수록이었어요. 2215번 몸살 기운이 있어서 침대에 누워 가요 속으로 해서 나오는 노래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왕따시 행복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왕따시 행복하시다고요. 아주 최고의 표현이네요. 그나저나 몸살 난 거 이거 빨리 나으셔야죠. 금방 나을 겁니다. 이경옥 씨는 해땅콩이 나왔어요. 찜기에 쪄서 까먹으며 승화 씨 가요 속으로 들어요. 음악도 좋고 땅콩도 맛있네요. 해땅콩 이 고소하고 심심풀이로 착함 좋죠. 그런데요, 이거 너무 많이 드시면 탈 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기적으로 친구하자고 찾아오는 우울감을 떨쳐버리는데 가요 속으로가 정말 도움됩니다. 라고 김경화 씨가 사연 주셨어요. 정말 다행이고요. 김경화 씨 신나는 노래들 들으시면서 우울감 다 떨쳐버리십시오. 박은빈이 불러요. 쿵따리 샤바라 2222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이찬원 시절 인연 0487 김신자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그 전에 들었던 이기찬 비바 내 사랑 3980번으로 정해주셨네요. 신나는 노래 듣다가 시절 인연으로 살짝 분위기가 바뀌는데 마치 예전에 우리들 나이트클럽에서 신나게 춤추는데 갑자기 블루스 타임으로 쫙 바뀔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들어가자 이런 친구들이 있고 또 남아서 블루스를 추는 커플들도 있고 아유 이런 생각이 나지. 4197번 아내와 큰딸은 외출 중이고요. 둘째 딸은 고3 입시 준비로 이번 주는 기숙사에 머문다고 합니다. 주말 오후 오랜만에 혼자 라디오 들으며 오겹살에 한잔 중입니다. 이거 마치 제가 먹은 듯 이런 소리가 나네요. 맛있게 드십시오. 5162님도 역시 맛있는 거 드셨네요. 옆지기와 서천 전어 꽃게 축제에서 꽃게탕, 전어구이, 전어회 무침 맛있게 먹고 다녀가는 길에 차 안에서 들어요. 아, 예. 보니까요 9월 6일 다음 주 일요일까지 서천 전어 꽃게 축제가 열리고 있네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전어들, 이 꽃게들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027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전원석 떠나지마.

이클립스의 노래 소나기였습니다. 8090번으로 신청하셨고요. 7100번으로요. 진도의 어느 카페에 왔습니다. 김광석님의 LP를 틀어놓으셨네요. 단호박 식혜 마시면서 듣는데 구창모, 남이, 남궁옥분 많은 분들의 LP를 보니까 반가웠어요. 아, 이게 추억 돋는 그런 물건들 중에 하나죠. 지금은 뭐 LP 플레이어가 없어서 잘 듣지 않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짐이 된다고들 이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LP 바이트 이런데 굉장히 반가워요. 그 추억들이 고스란히 이 LP들을 보면 떠오릅니다. 그런 느낌을 7100님이 받으신 듯합니다. 마트에 잠깐 갔다 온 사이 67 남편 32 딸이 싸웠나 봐요. 요즘 아이들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남편은 나이 먹어가면서 잔소리가 늘었고요. 둘 다 유부초밥을 좋아해서 유부초밥 준비했습니다. 4636님의 사연이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인데요. 아빠와 딸과의 서로 좋은 말들이 이 유부초밥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유익종, 이춘근 씨가 함께 불러요. 어서 말을 해. 2099님의 신청곡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4: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4: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9: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박영미,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8259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 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 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 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청화 식물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병문 씨가 피부관리실을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셨다고요. 힘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좋은 일들이 생겨나겠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기운 내십시오, 안병문 씨. 가요 속으로 끝곡이에요. 홍윤정 씨의 신청곡 나얼의 바람 기억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토요일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러닝에 찐 러닝이 있고 펀 러닝이 있다죠. 찐 러는 진지하게 찐으로 달리는 거고 펀 러는 말 그대로 기록과 경쟁보다는 재미 요소를 넣어서 뛰는 거래요.

캐릭터 복장으로 뛰기도 하고 먹고 수다 떨고 쉬면서 뛰는 거죠. 재미로 한다 생각하니까 문턱이 한참은 낮아지는 것 같아요. 뭐든 하기 싫지만 해야 하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는 일에 일단 재미로를 붙여보고 싶어요. 재미로 하다가 찐으로 하게 되는 차원이 달라지는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빅룽아 Listening for the Weather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펀런은 일반 러닝처럼 몇 분에 완주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캐릭터 복장 입고 뛰기, 음악 들으면서 달리기, 컬러 파우더 맞기, 야간 조명 아래 뛰기 뭐 이런 것처럼 축제 요소를 섞은 달리기예요. 러닝 거리도 짧고 초보자나 가족 단위 참여가 가능하죠. 한마디로 하면은 달리기 대회라기보다는 뛰면서 노는 축제 같은 그런 느낌? 지난 8월 21일에 경북에서는 거품을 잔뜩 맞으면서 달리는 버블런 행사가 열렸대요. 빵빵런이라는 행사도 있는데 빵은 먹고 싶지만 살찌는 건 싫은 빵순이 빵돌이들의 마라톤. 참가자 한 명당 빵 한 개를 기부하는 행사예요. 뛰고 빵 먹고 빵도

기부하는 그런 러닝. 작년에는요, 한 배달회사가 장보기 오픈런을 개최했는데, 뛰다가 코스 중간에 마련된 팝업에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5km를 완주하면 담은 상품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달리기와 장보기를 진짜 합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제가 작년에 참가했던 달리기 아트런 행사도 일종의 펀런이었네요. 참가자들이 책 표지 그림이 등짝에 그려진 러닝 상의를 입고 뛰는 행사였거든요. 참가자들마다 다 다른 걸 받게 되는데 앞에 뛰는 사람 등짝을 보면서 아 이런 책도 있구나. 오 저런 책도 있구나. 아 내가 읽은 책이다 이러면서 뛰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뭘 해도 재미나게 하는 사람들 재미를 찾아내고야 많은 사람들 진짜 재밌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5: 1533-1566 세라하임.
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3: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서울

Starship, Nothing's Gonna Stop Us Now. 러블리 유진님께 전해드린 노래. 에리 카멘의 Hungry Eyes. 이 노래는 8887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9125님이세요. 주말 저녁이라도 저녁 스케치와 같이 하려고 애완견 산책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저는 61살의 셰프예요. 자주는 못 배워도 주말은 꼭 같이 하겠습니다. 아이쿠 감사합니다. 네, 다들 뭐 할 거 있으면 저녁 스케치하고 같이 하세요. 산책도 저녁 스케치 시간에 하시고 뜨개질도 그림도 저녁 식사도 책 읽기도 다 젖을 시간에 하세요. 우리 같이 해요. 234님과 함께 이 노래 듣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 캐리 멀리건이 부르는 500 miles. 피터 폴 앤 메리, Blowing in the Wind. 이 노래는 0707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이어서 닐 영입니다. Four Strong Winds.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이 노래는 순진 마녀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트리샤 이어우드의 How Do I Live, 앞서서 제시카의 Goodbye, 1400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세요. 토요일에 회사에 출근해서 일 끝내고 힘든 마음과 몸으로 퇴근하는 중입니다. 힘든 주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0878님, 내일은 좀 쉬셨으면 좋겠네요. Maroon 5 Memories 준비했고요. 이 노래 튤립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에드 시런입니다. Thinking Out Loud.

0: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1부 끝곡입니다. 올리비아 딘, Man I Need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오승민입니다. 오늘 할아버지랑 대구 광역시 당일치기 여행을 와서 막창 먹고 용인에 있는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여행 재밌었어요? 할아버지가 팝 좋아하시는데 이 노래 좋아하신다고. 이 노래는 승민이도 좋아할 만한 그런 노래인데요. 마이클 잭슨의 밴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 오셨어요.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차,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0: 신변은 샤브홀데이에서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아이린 카라 페임 들었고요. 아델의 롤링 인 더 딥. 이 노래는 철인이라는 닉네임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서바이버 아이 오브 더 타이거 세 곡을 듣고 왔네요. 알제니스라는 닉네임으로 오늘 올해 준비한 시험을 보고 집에 가는 기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피곤하기도 했고 좀 지치는 하루네요 라고 주셨거든요. 시험을 보러 기차를 타고 멀리까지 가셔야 했나 봐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동안의 긴장이 한 번에 확 풀리면서 몸이 막 흐느적거릴 것 같아요. 집에 가시면 침대 위에 대자로 누워서 바닥에 몸을 딱 대고 누이세요. 저는 이 느낌이 진짜 쉬는 느낌 들어서 좋더라고요. 은규 6831님이십니다. 저는 육아휴직 22일째입니다. 아기 띠로 아기를 안고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들으면서 육아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오늘 약속이 있다고 나갔어요. 육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선배들이 라디오를 들으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라디오가 큰 힘이 됩니다. 그쵸. 아이 데리고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게다가 밖에 한번 나가려면은 챙겨야 할 게 산더미잖아요. 그래서 아이 1, 어른 1이 좀 부족해요. 아이 1에 어른 2 정도, 두 사람 정도 돼야 나들이가 조금 쉬워지고. 집에만 있고 아이는 너무 예쁘지만 그렇게 있으면 또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드니까 이때 라디오는 내 친구죠. 무엇보다 연결감 들어서 좋죠? 라디오가 필수템이에요, 육아에서. 린다 론스테드의 롱롱 타임, 5664님 신청하신 노래 듣고요. 스티브 포버트입니다. I'm in love with you.

아더스 팀 Best That You Can Do 들으셨습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노래 케이브맨 0525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착각한 Through the Fire 3857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도 전해드렸습니다. 0783님이세요. 저는 경북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장입니다. 치위생학과 총 10명의 학생들과 세 번째 동티모르 의료 지원 캠프를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서로 챙기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고맙고 대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더 서드 닥터스, 가정복지회 글로벌 관계자분들,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헤어지던 날 통역을 도와준 빌이 사진과 함께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라는 노래, 015B의 이젠 안녕인데 이 노래를 본인의 SNS에 남겨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요.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인사처럼 이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함께 들을까요? 이 노래는 한솔로님도 바비님도 신청하셨는데 위즈 칼리파 피처링 찰리푸스 See You Again 준비하고 있고요. 먼저 루나님께 니오 So Sick 전해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관절 연골이 걱정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3: 오늘 끝곡은 코첼라님께서 신청하신 키라 나이틀리 로스트 스타즈 들으면서 마칠게요. 이재현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그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사람 기분 상하게 한 건 까맣게 잊고 하루 종일 과일 상할까에만 신경 쓴 분 계시죠? 상대방 속 썩는 줄 모르고 한 주 내내 아유 있어 보 양치 잘해 하고 잔소리한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요. 보이지 않아서 놓친 게 있다면 먼저 챙기고 살피기에 참 좋은 주말입니다. 손이라도 잡고 어깨라도 기대는 저녁, 음악으로 떠나는 2시간짜리 추억 여행 어때요? 오늘도 우리 비행기처럼 날아올라 볼까요?

0: 분명 아는 노래인데 근데 아닌 것 같아. 노래 부른 사람이 다른 사람 같아. 맞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가 아니고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5월에 올 5월에 발표된 곡이에요. 비행기. 이 가수 한혜와 문세윤 씨가 사실은 래퍼를 했고 여자 추가 피처링을 한 그런 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비행기 처음 탈 때 왜 그 느낌 설렘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얼마나 좋을까.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내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그 비행기 타기 전에 그 기분을 정말 잘 표현한 비행기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설레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면 좋건만 우리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내 손에 박힌 가시 먼저 걱정하는 게 사람이죠. 또 아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인가? 음식을 거의 못 드시는 부모님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나 소화 안 되는 거에 더 신경 쓰이는 게 솔직한 우리 마음 아닙니까? 아이고 8월 마지막 주말을 보내자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요. 이제 정말 마지막 주말입니다. 8월에 무섭게 뜨거웠고 빠르게 지쳤던 시간을 되짚어보면서 나보다 상대를 먼저 떠올려보는 그런 주말을 보내면 어떨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내가 혹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분은 뭘 하고 계신지 그렇게 안부를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오늘 주말 저녁을 보내면 어떨까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외롭지 않을 거예요. 외롭지 않죠. 증거를 대주세요. 외롭지 않다고. 어디다 증거를 대지? 여기다 증거 대주십시오. 혼자서 원맨쇼 하는 것 같아요.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 멘트에 공감하신다면 우리 대화 나누기로 해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아.

0: 그치?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관절 연골이 걱정.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왔습니다, 왔습니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또 우리 고개단이 왔습니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실 것만 같죠. 저희 어릴 땐 정말 그런 쇼단을 참 많이 봤었어요. 노래자랑도 하고 그곳에 가서 또 서커스도 보고. 박경의 고개사의 첫사랑, 우리 혜숙님, 천금단님이 청해 주셨고, 오늘 같은 밤이면 박정훈의 노래, 서재양님. 왜 이 노래 듣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가엽게 느껴져요? 위로해 드릴게요. 고영진님이 오늘 오프닝을 듣고 있자니 19시간 진통하는 동안 아내를 혼자 두고 삼계탕을 먹었던 아픈 기억이 소환되네요. 아니 그래도 서 있는 사람은 먹긴 해야 되는데 뚝배기를 뚝딱 비고 올라갔더니 이미 출산해서 회복실에 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잔소리를 들었던지. 각오는 하지 않으셨나요? 아내 현정을 위해서 청합니다 하고 김범용 현아 청해 주셨어요.

가사는 슬픈데 음악은 경쾌해요. 근데 겉멋이 목소리는 슬퍼. 사랑이 떠나가네. 김건모의 노래 성수님 청해 주셨고요. 원화님이 오늘도 심란하세요. 이 음악과 함께 신촌 블루스 이별의 종착역. 그러면서도 심란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짜릿한 느낌이 있으시죠. 그게 음악인 것 같아요. 또 6747번으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중이시겠어요? 로커스트 내가 말했잖아. 또 김범룡 현아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묵은 시집 속지엔 첫사랑 이름이 난무하는 걸까요? 아,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펼쳐보고도 못 본 척하는 남편에게 미안한 저녁. 아하. 9264번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 다행이시 뭐예요. 오혜성님, 1984년 길보드 차트를 석권하던 그 노래요. 이 노래죠. 사마구장입니다. 제이에게.

0: KC 언제나 사랑해 1983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한 제가 기억하기로 한 두 달 정도 내내 이 노래만 청해 주신 것 같아요. 잘 들으셨습니까? 또 김종찬 당신도 울고 있네요. 호영님, 정희님, 성민님 청해 주셨고 빅뱅의 붉은 노을 연숙님 또 제이에게 사마고장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

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소리 질러!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1부 끝곡은요, 태희님, 미순님 청해주신 곡 이승철입니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마우스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옛날에는 팔짱 끼면 데이트였는데 지금은 팔짱 끼니 부축을 하는 꼴이네요. 우리 부부 얘기입니다. 남편의 요양보호사가 된 느낌이에요. 예전엔 이장희씨 노래를 정말 못 떨어지게 잘 불렀었는데 하면서 6053번으로 남편 정남씨를 위해서 이장희 그건 너 청해 주셨네요. 참 지금도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부부시네요.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3: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3: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9: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Good Music Station. CBS FM.

제주도의 푸른 밤. 제주도는 밤이 푸른가요? 까맣지 않나 원래 밤은? 최성원의 노래 연점희님 또 우리 은서님 청해 주셨고요. 진미령 소녀와 가로등 0760번으로 청해 주시면서 진미령 씨가 가요제에서 부르고 장덕 씨가 빵모자 쓴 소녀의 모습으로 악단을 지휘하던 모습이 선명해요. 와, 그걸 보셨구나. 그렇군요. 참 장덕 씨 대단한 뮤지션이었죠. 그리고 라라라 SG 워너비는 우리 김희정님 아들 주재민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런가 하면 파랑새님이 한 5, 6년 전쯤인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동생 집에 갔는데 그 동생 부엌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들었던 곡이에요. 근데 그때 그 기분이 그대로 새록새록 떠오르시는군요. 음악이라는 게 그래요. 그때 그 향기까지 그 냄새까지 그대로 느껴져요. 음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라라 SG워너비 청해 주신 곡 함께 했고요. 아, 이런 느낌이군요. 외국에서 한국 라디오 듣는 기분이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디오를 듣습니다. 한국 라디오를. 여기는 한국하고 시차가 없는 산호섬 팔라우입니다. 그렇군요. 이지선님 청해 주신 곡 준비할게요. 그리고 3763번으로도 짧게 짧게 넘기는 쇼츠에 비해서 2시간 진득하게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저에겐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이미키 이상의 날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준비됐습니다.

우리 강아지 꼭지하고 마치 고추 잠자리라도 잡듯이 윙윙윙 돌아다니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저랑 놀아줄 대상은 꼭지뿐인가 봐요 하셨는데 4573번으로 그럴 리가요. 적어도 이 시간엔 저 김현주가 있습니다. 정태춘 박은옥이 함께한 윙윙윙 그리고 강소연님이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청해 주셨는데 남편한테 갱년기가 온 걸까요? 결혼 후 처음으로 힘들다는 소리를 자주 하네요. 요즘 그러시구나. 정말 그럴수록 더 대화를 많이 하시고 손 자주 잡아주시고 하셔야죠. 또 김정호님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준님 원석님 청해 주셨는데 묵은 쌀로 가래떡을 뽑으셨다고 2546번으로 한석봉 어머니를 흉내내면서 꾸덕꾸덕 가래떡이 마르면은 썰어서 보관해서 냉동실에 넣고 떡국 끓여 먹을 거예요. 좋습니다. 김정호님 청해 주신 곡 잘 들으셨죠? 또 이미키 이상의 날개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아파트 경비원한테는요 재활용 쓰레기 나오는 날이 가장 고된 날이 아닌가 싶어요. 연 3주째 이날만 결근을 하는 동료가 있어요. 속상하지만 주임한테 말하면 그 친구가 곤란해지잖아요. 혼자 사귀면서 음악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8291번으로 글 주셨는데 우리님한테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우리님한테 딱 어울리는 곡인 것 같나요? 이광조.

0: 조항조 고맙소. 이상하게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들 청해 주셨어요. 어떤 뭐 이벤트가 있었나요? 조항조 고맙소. 5582-9509번으로 또 식록님도 박정민님 지혜님 그 외에 여러분이 아마 더 청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황치훈 추억 속의 그대 박지영님 청해 주셨고 또 이광조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8291번으로 글 주신 우리님 힘내시리라 믿으면서 우리님한테 모바일 쿠폰 또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외에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인사발.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만난 인연이 내일도 쭉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김현주 행복한 동행 마칠게요. 오늘 끝곡은 높은 음절입니다. 바다에 누워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캡.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캡.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바이올린 연주가 끝나면 연주자는 활 끝에 달린 나사를 돌려 팽팽하게 당겨졌던 활의 말총을 느슨하게 풀어둡니다. 계속 팽팽한 채로 보관하면 말총이 늘어나거나 활대가 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소리를 오래 내기 위해선 연주하지 않는 동안의 느슨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약속 사이에서 우리도 꽤 팽팽하게 살아왔잖아요. 오늘 주말이라는 시간이 그 긴장을 잠시 풀어두는 밤이면 좋겠습니다. 느슨해졌다고 해서 흐트러진 건 아니니까. 그래야만 또 우리다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B2B의 괜찮아요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바이올린 연주가 끝나면 활 끝에 나사를 돌려서 팽팽했던 활에 말총을 느슨하게 풀어둔다. 이런 이야기로 오프닝 시작했는데요. 연습 전에는 조이고 연습 후에는 풀어놓고 이런 조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로 말하자면 주말인 것 같습니다. 팽팽하게 긴장했던 마음을 잘 풀어놓은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침례.

0: 외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1: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준다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2257번으로 보내셨어요. 마지막 회전에 남기고 차고지에서 출발 전에 꿈음의 사연 보내놓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운행 중이신 저희 인천 재물포 교통 모든 버스기사님께 꿈음의 기운으로 마지막까지 안전운전 하시라고 전해주세요. 화이팅 외쳐주십시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 시간쯤이면 마지막 이제 운행 이제 시작하시려고 준비하면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오늘 뜬금없이 남편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7422번으로 보내셨네요. 지방에서 고생하는데 한마디 쏘아붙이고 나니 늦게까지 마음이 편치 않네요.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또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내일 오면 녹음해서 들려주려고요. 녹음 잘 하셨어요? 만약에 타이밍 놓쳐서 못하셨다면 저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유독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뾰족뾰족해지는 그런 날들이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괜히 불똥이 튀게 되는 그런 날들. 남편분 돌아오시면 내일은 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남은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그리고 0214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와 어지럽혀진 장난감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에 정돈했네요. 매일 치워도 돌아서면 다시 어지러워지는 일상이지만 이 작은 물건들이 집안의 온기를 채워주고 있다는 생각도 또 드네요. 다 치우고 정적만 남은 거실에서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의 여유 속에서 이 노래 또 시원하게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육태후 꿈음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조장혁의 노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중독된 사랑.

드디어 그 미워하다 미워하다 지워버렸지 뭐. 지워버렸지 뭐. 시간이 약이야 다 순간이야.

쿨 피처링 싸이 벌써 이렇게 터보의 노래 회상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아우 노래 좋아요. 이 밤에 캘리그래피 쓰면서 듣고 있어요.

1230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와, 어떤 문구 쓰고 계신가요? 가끔씩 완성작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우리 고모님들 계신데 한 번씩 시간 나면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특별한 밤이에요. 결혼해서 12년 만에 첫 외박을 하고 있는데 오랜 친구와 여행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찜질방에도 갔다가 이어폰 한쪽씩 나눠 끼고 꾸밈 듣고 있습니다. 와, 너무 행복하네요.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좋네요. 단디맘님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결혼하시고 처음으로 하룻밤 자고 오는 여행을 하고 계신가 봐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또 시간 조율하기도 어렵고 자꾸 미루게 되는 일 중에 하나잖아. 우리 언제 여행 가자, 하룻밤 자고 오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드디어 예, 실행에 옮기셨군요. 행복한 밤 꿈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5253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정재욱의 가만히 눈을 감고 그리고 임재현의 음성으로 비의 랩소디 이어드립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관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쇼리 실라!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5186번으로 정해주셨어요. 최영환 시작 없는 끝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0: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315번으로 보내셨네요. 오랜만에 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예전에 넣어둔 동전 몇 개랑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존재조차 잊고 있던 작은 것들이 불쑥 튀어나오는데 그 영수증 속에 카페는 제가 한참 자주 가고 좋아했던 장소였어요. 내일은 오랜만에 방문해 볼까 합니다. 하시면서 에일리의 노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Heaven.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현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이소라 처음 느낌 그대로 이승환의 천일 동안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6091번으로 보내셨네요. 엔잠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배송 업무를 마치고 가는 길에 보냅니다. 아유, 늦으셨어요. 꿈음 시간에도 배송하신다는 분들 사연이 많이 보이는데 늦게까지 얼마나 피로가 피곤이 쌓이셨을까 싶네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이번 한 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8201번으로는 도배 줄눈 탄성 코트 에어컨 청소 이사 청소하고 나니 아 오늘이네요. 난생 처음 해보는 이사라 정말 힘들었어요. 아직은 이 집이 너무 낯섭니다. 짐 정리도 하고 생활 흔적이 좀 묻고 나면 내 집 같겠죠. 어떻게 보면 낯선 기분을 느끼면서 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전체 시간으로 보면은 굉장히 짧잖아요. 또 금방 적응하니까요. 약간 낯설고 내 집과 대면대면하고 알아가는 이 시간이 또 소중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나고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사 축하드리고요. 좋은 일들 많이 많이 그곳에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1742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가을 다가오니 어김없이 생각나는 이 노래 신청합니다. 성시경의 희재.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음반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T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빠른 발과 감각적인 패스 실력, 환한 미소가 눈에 띄는 12살 태호는 학교 축구팀의 에이스, 영화 어쩌다 아스널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에서 아빠와 축구를 제일 사랑하는 태호에게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혼과 실직의 아픔으로 술에 기대어 사는 아빠가 전처럼 다시 행복해지는 거였죠. 아빠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아들은 결국 거짓말을 하고 마는데요. 아빠, 나 아스널 유소년팀에 뽑혔어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마을을 통째로 속이는 지경이 됐지만, 태호를 탓할 사람 과연 있을까요? 아빠 생각에 애가 탔을 그 어린 속을 달래준다면 또 모를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가끔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너머의 진심을 볼 줄 아는 어른이고 싶은데, 다들 그런 어른으로 살고 계신가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첫 곡은요, 어쩌다 아스널 영화 후반부에 감동적으로 흘렀던 곡이죠. 르 피날.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방금 들으신 두 곡 다 첼로 연주가 아름다운 곡이었어요. 솔로이스트, 첼로 레슨, 그리고 소설 칼리파 부인을 원작으로 한 영화 라칼리파 중에서 디너였습니다. 디너는 요요마의 첼로 연주와 엔니오 모리꼬네가 지휘하는 로마 심포니에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한 곡으로 들으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요요마가 연주하는 엔니오 모리꼬네 작품집 안에 보면 명곡들이 참 많아요. 라칼리파 외에도 미션, 피아니스트의 전설, 그리고 시네마 천국의 음악들이 있습니다. 0236님이 시네마 천국 다시 보고 싶어요. 첫 남친과 30여 년 전에 설레면서 봤었는데 어디서든 잘 살고 있길 하셨습니다. 되게 뭐 웃을 수만은 없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아련한 것도 아니고 되게 서사가 있는 드라마 같아요. 이 단 몇 줄인데 담백하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오늘 토요일 라디오 이렇게 오늘 하는데 늘 하는 매일의 라디오 진행인데 오늘 제 톤이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니 제가 요즘 연극 연습한단 말이에요. 그 영화 클로저를 연극으로 한 그 연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클로저는 원래 연극이 원작이었는데 여튼지간에 거기서 영화에서는 줄리아 로버츠가 맡았던 안나 역을 맡았는데 연극에서 제가 약간 하는 톤으로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 톤인가? 이게 연극 톤인가? 이 안나인가? 나는 최강인가? 막 잠시 오프닝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중에서 티시 이노호사의 돈데보이 이어서 미스 스티븐스 아메리카의 시스터 골든 헤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마이걸 2 중에서 슈프림스의 베이비 러브, 앞서 들은 곡은 메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파운데이션스의 빌미어 버터컵이었습니다. 두 영화 모두 90년대를 장식했던 재미있는 영화들이었죠. 마이걸 1에서 토마스, 맥컬리 컬킨 귀여운 모습이 떠오르네요. 진짜 맥컬리 컬킨 정말 마이걸에서 너무 멋지고 귀여웠는데, 저는 올해 마이걸을 거의 처음 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너무 풋풋하고 귀여워요. 명작은 정말 시대를 불문하고 재밌습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극장에서 다시 보고 싶은 재개봉 기원작 여쭤봤잖아요. 후니흥님이 어렸을 때 봤던 영화 프리윌리가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엔딩씬에 나오던 마이클 잭슨의 노래. 그 이후로는 그 노래를 들으면 전 프리윌리 장면만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거 있죠. 있죠. 바위나리님, 강디, 저는 델마우루이스 다시 보고 싶어요. 중년이 된 지금은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라고 하셨습니다. 와, 델마우루이스. 이 영화는, 그러게요. 저는 엄마가 좋아하셔서 그냥 스치듯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엄마는 또 어떤 느낌으로 좋아하셨는지, 지금 제 나이에 이 영화를 보면 느낌이 완전 다르겠죠? 8481님, 저는 바다가 들린다. 지브리 스튜디오 영화 재개봉했으면 좋겠어요. 첫사랑에 대한 몽글몽글한 아련한 그리고 풋풋하고 서툴렀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게 좋더라고요. 최강희님께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림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전부 다 봤던 영화인데 전부 다 또렷하게 기억나진 않네요. 영화 진짜 참 신기하죠. 어저께 역시 뭐 연극, 맨날 요즘 연극 연습하고 라디오 하니까 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 또 배수빈 씨가 레리 역으로 나오거든요. 배수빈 씨랑 그런 대화 나눴어요. 너무 많은 영화를 보고 자랐는데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장 좋아했던 영화만 기억난다. 배수빈 님은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아 화양연화 이것들이 가장 많이 기억나고 가장 많이 N차 관람? 집에서 다시 돌려보는 작품이다 라고 하셨어요. 네, 다 다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보는 영화 여러분 또 뭐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요새는 없네요. 어렸을 땐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천장지구라는 영화를 마르고 닳도록 봤어요. 10번 넘게 봤어요. 같은 장면에서 울면서. 어떤 장면이었나, 유덕화 님이 가스통에 머리 맞을 때 그때 항상 푸아 하면서 울었고, 그리고 리얼리티 바이츠에서 에다노크가 노래 부를 때 항상 아 하면서 설렜고, 그 두 영화가, 아 그렇고, 아 사람들 많이 모르는 영화 중에 사랑은 음반 위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원도 한 10번 정도 봤어요. 러브미 이프 유 데어라는 영화도 그렇고. 여러분 것도 나눠주세요. 레인보우에서 이렇게 딱딱딱 적어서, 거의 비슷비슷한 영화겠지만 새로운 영화들은 좀 적어놓고 싶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브리짓 존스의 일기, 열정과 애정 중에서 마돈나의 머터리얼 걸. 그리고 5239님이 강디 구니스라고 아세요? 네, 압니다.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인디애나 존스처럼 꿈과 모험이 있는 영화 다시 보고 싶어요 하셔서 준비했어요. 저희 단골곡이었어요.

유쾌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곡들이었어요. 몬스터 주식회사 중에서 빌리 크리스탈과 존 굿맨이 함께한 If I Didn't Have You, 이어서 들은 곡은 토이스토리, 랜디 뉴먼, 유부가라 프렌디 인 미. 두 곡 다 랜디 뉴먼의 음악이었어요. 음악이 음악을 만드는 사람과 닮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랜디 뉴먼도 그런 것 같아요. 주제가상을 받고 소감을 얘기할 때마다 유머와 진심을 넘나드는 느낌이 있었달까요? 그 랜디 뉴먼을 제가 검색해 보다가 그 랜디 뉴먼이 예전에 한국 부모들을 풍자하면서 만든 노래가 있었더라고요. 코리안 페어런츠라고 뭐 가사 검색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바이올린 배우러 가야지, 숙제는 제 시간에 해야지, 한국 부모는 말한다고, 넌 네가 원하는 만큼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 라고. 근데 그래서 한국 비하라는 논란도 있었고 뭐 인종차별

0: 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긍정적인 선입견이었다고 한국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저는 그 가사가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한국 사람을 따뜻하게 보는 마음으로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음악 하면서 정말 시야도 넓어지고 많은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0850님, 강희 씨, 우리 집 큰딸 혜원이가 얼마 전에 29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던 날 너무너무 더웠는데, 저도 엄마가 처음이고, 우리 애기도 세상 구경이 처음이라, 둘다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이가 어렸을 땐 만화영화 개봉 기다렸다가 자주 보러 갔었는데, 지금은 훌쩍 커버려서 영화는커녕, 얼굴도 주말에나 간신히 보게 됐어요. 딸아이 생일쯤 되면 옛날 생각도 나고, 이런 글 라디오에 보내는 거, 저 난생 처음인데 늘 즐겨 듣는 최강의 영화 음악에 보내고 싶어서 장황하게 적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연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혜원 씨. 최강의 영화 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애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3: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토요일 끝곡입니다. 영화 틱틱붐 중에서 3090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의 끝자락이지만 아직은 더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선 슬슬 여름을 보낼 준비를 하게 되죠. 몸으로는 거창한 것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더 마시고 늦은 밤에 야식은 줄이고 에어컨 바람 대신 가볍게 걸으며 땀을 내보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올여름에 미뤄둔 일을 마무리하고 괜히 마음에 걸렸던 사람에게 안부를 건네보고요. 이번 여름을 잘 버텨낸 나에겐 이렇게 말해보세요. 잘한 일은 잘했다고, 아쉬운 일은 다음 계절에 천천히 해보자고요. 조금씩 천천히 가을을 맞을 자리를 만들어 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중 서곡을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제 여름이 약간은 풀렸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뜨거운 그 열대야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나날들이 여러분들 좀 힘드셨겠지만 저는 좋았고, 그 열대야가 살짝 서늘해질 때 오히려 저는 좀 아쉬움을 느끼거든요. 아, 여름은 뜨거워야 제맛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반대로 겨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는, 뜨거운 여름엔 겨울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여름의 끝은 아쉬움이 아니라 또 다가올 계절을 기분 좋게 맞이하기 위한 다정한 쉼표라고 또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BWV 816번 중에 세 번째 곡 사라방드를 안드라스 시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adang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이 아이디가 이게 재밌네요. 옆모습 송강호님께서 미국 배우 율 브린너 닮은 저음 목소리 매력 있는 박건영님 환영합니다. 이분이요. 그 옛날에 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게 뭐였더라? 그 성경 10개 뭐 이런 거에 나오신 분 아닌가요? 굉장히 옛날 배우 닮았나요 제가?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근데 이분이 머리가 없지 않으세요? 옆모습 송강호님. 저는 지금 보내신 분의 옆모습이 정말 궁금하네요. 음악 들으시죠.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중에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메조소프라노 제니퍼 라모 카를로 리치가 지휘하는 웰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죠.

글로게 오페라 오르페우스와의 에우리디체 중에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메조 소프라노 제니퍼 라모, 카를로 리치가 지휘하는 웰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맞아요. 아까 그 율브린너 그 뮤지컬 왕과 나. 왕과 나에도 그러니까 뮤지컬이 아니고 영화인가요? 그건 영화고. 어쨌든 멋진 분이신 거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류고사님, 쓰레기 분리수거 끝났어요. 집 정리정돈, 청소기 밀기 겨우 끝내고 나서 목욕하면 모든 게 끝나요. 개운하게, 시원하게 함께 할게요. 아, 이게 참 저도 하는 일인데요. 이게 집안일은 정말 끝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매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개운하게 우리를 개운하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려고 이게 계속 생기나 봐요. 그런 거죠. 기분도 좋고 맞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시사 주간지에서 일하던 성우재 기자는 2001년 뉴욕 출장길에 캐나다 토론토에 들린 적이 있다. 이른 아침 출근하는 시간에 시내버스를 탔다. 어느 정류장에서 버스기사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함께 내렸다. 두 사람은 같이 길을 건너갔다. 버스기사는 그 승객이 혼자 안전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안내했다. 그런데 바쁜 출근 시간에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 버스가 몇 분 동안이나 멈춰서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눈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보이는 일을 캐나다 사람들은 당연한 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캐나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남달리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도 오랜 세월을 걸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에서 미래의 사회인인 학생들에게 꾸준히 교육한 덕분일 것이다.

코펜하겐 외곽에 있는 로슈 덴마크는 2012년 덴마크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되었다. 이 회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직원들과 가족들을 위해 저녁 도시락을 준비한다. 그 덕분에 퇴근한 직원들이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세탁할 것을 회사로 가져오면 퇴근할 때 찾아갈 수 있게 해준다. 우체국에 갈 일이 있어도 회사에서 대신해준다. 성가신 일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배려해주기 위해서이다. 로슈 덴마크의 직원들은 출근할 때 발걸음이 사뭇 가벼울 것이다.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다. 등불에서 두 아이가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시를 읽는 이의 마음도 저절로 환해진다. 오봉옥 등불. 이렇게 환한 등불 본 적 있나요? 개미 두어 마리가 죽은 나방을 움켜쥐고 영차영차 손짠등만 한 언덕을 기어오를 때 공놀이하던 한 아이가 잠시 길을 비켜주며

순간 개미의 앞길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빛나는 등불 본 적 있나요? 7살짜리 아이가 허리 꺾인 꽃을 보고는 냉큼 돌아서 집으로 달려가더니 밴드 하나를 치켜들고 와 허리를 감습니다. 순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오늘 난 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걸.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 A Love Idea, 데이빗 놀란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고광석의 책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배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씀 이라고 나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누군가의 배려를 받거나 또 내가 베풀었을 때 고마움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발 아래 개미가 지나가는 길을 막지 않고 비켜주는 아이, 꽃의 꺾인 부분을 밴드로 감아주는 아이, 이런 모습을 마음에 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배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0860님, 환영합니다.

마당의 또 다른 가족 박사님. 연극은 일렬 관람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날은 격한 감정의 대사를 하실 때마다 너무 깜짝깜짝 놀라 혹시 방해될지 모르겠다는 생각하며 완전 몰입해서 보고는 아픈 마음 부여잡고 왔습니다. 아, 일렬에서 제 연극을 보셨군요. 아, 근데 일렬 관람은 사실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무대가 살짝 높으니까 일렬에서는 고개를 좀 많이 드셔야 되고, 그래서 가운데가 아니고 또 왼쪽이나 오른쪽이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목을 돌리고 있어야 되니까 나름 공연을 보시는 그 시간도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몰입해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연기를 보고 이렇게 놀라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재밌어서 박수를 치시는 부분이나 웃으시는 부분이나 전혀 배우들에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감정이니까요. 되게 재밌는 씬을 하는데 오히려 안 웃어 주시면 그게 더 당혹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 아가테의 카바티나,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그림머, 요제프 카일베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 아가테의 카바티나,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그린머, 요제프 카일베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들꽃 연인님께서, 박건영님 거의 1년 만에 스페셜 DJ로 다시 뵙게 됐네요. 반가운 인사드리며 멋진 진행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저 1년만 아닌데요. 저 2월에 또 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6개월 만에 왔죠. 6개월을 들꽃 연인님 딴 데 계셨군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게 저한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도 좋았으면 더 좋겠네요. 네. 세자르 프랭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중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 제임스 헤네시의 바이올린,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세자르 프랭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중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 제임스 웨네스의 바이올린,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킹 대레사님께서 손주한테 라디오 들려주니 음악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게 신기합니다. 그래요? 어떤 반응이, 어떤 음악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게 참 아이들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다 우르르 까꿍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르르 까꿍하면 제가 느끼기엔 속으로 아기도 이러는 것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비웃는 듯한 내가 지금 우르르 까꿍 정도로 웃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아기들도 있거든요. 저희 둘째 딸이 그렇습니다. 약간 뭐지? 그 순간에 갑자기 소름 끼친 아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 킹 데레사님 손주는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나중에 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슈만의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 옵스 넘버 48번 중 12번째 곡 맑게 갠 여름 아침에 테너 브리츠 분덜리 후베르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슈만의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 옵스 넘버 48번 중 12번째 곡 말개겐 여름 아침에 테너 프리츠 분덜리 후베르트 기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정말 음악이 정말 제목하고 비슷하네요. 분위기가 참잘 만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1부 끝곡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옵스 넘버 37번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프레스토를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조지 셸 G의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 김효 작시, 김동진 작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메조소프라노 김항남의 음성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옵스 넘버 19번 중 3악장 안단테를 린 하렐의 첼로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HJK 주디님께서 박건영님 안녕하세요. 작년에도 들어서 친숙함으로 다가오네요. 끝나는 시간까지 잘 듣겠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왔는데 정말로 아당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친숙하신가요? 이제 조금? 저는 되게 좋아요. 정말 여기 PD님도 작가님도 그렇고 여기 스튜디오도 그렇고 참 낯설지가 않고 편안합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음악 들으시죠. 멘델스존의 모테트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중 All for the wings of a dove. 아, 비둘기의 날개가 있다면 보이소프라노 알레드 존스의 노래로 들으시죠.

맨델스존의 모테트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중에 All for the Wings of a Dove. 아, 비둘기에 날개가 있다면 보이소프라노 알레드 존스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아, 정말 이 변성기 전에 이 음성은 정말 참 묘하고 좀 마법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5784님께서 요즘 손수건에 꽂히셨어요? 당근에서 세 번 구매했어요. 두 번은 각각 다른 동백 패턴이라 구매하고 한 번은 모임하는 친구들과 나누려고 잔꽃무늬 6개 구매했어요. 박배우님은 뭔가 꽂히면 파는 스타일이신가요? 최근에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요, 막 이렇게 꽂혀가지고 막 깊이 들어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물론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저는 아기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블랭켓이라고 하나?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 썼던 그 아기들 덮어줬던 담요 있잖아요. 그거 제 와이프는 다 버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유는 설명을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5784님이 손수건에 꽂히셨다니까 손수건 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손수건을 꼭 챙겨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보통 이렇게 티슈 이렇게 뽑아가지고 쓰시거나 아니면 뭐가 있었는데 갑자기 뭘 흘리거나 아니면 뭐에 묻거나 이렇게 닦았을 때 그러니까 뭐가 휴지기 티슈가 필요할 때 손수건을 이렇게 딱 꺼내주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굉장히 근사해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손수건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집에서 그 놀고 있는 손수건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악 들으시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중 2악장 아다지오. 자비네 마요의 클라리넷 한스 봉크 지휘의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중 2악장 아다지오, 자비네바이어의 클라리넷, 한스 뿡크 지휘의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5922님, 여기는 한계령 오색 약수터 주전골 산책 중입니다.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립니다. 아, 궁금하네요. 저 안 가봤습니다, 여기. 피디님 가보셨어요? 참 많이 다니세요. 저는 이렇게 안 가본 데가 많은데 이게 저 여기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한계령 오색약수터 궁금해서 제가 직접 그 새소리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슈페 오페레타 경기병 중 서곡,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슈페 오페르타 경기병 중 서곡을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5240님, 암 판정받고 하루 슬퍼하다가 다시 평정심 유지하고 음악 듣고 있어요. 추후의 치료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무섭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언제나 친구처럼 함께 해주세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아, 그래도 많이 씩씩하시네요. 딱 하루만 슬퍼하시고 다시 이렇게 평정심을 찾으신 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정말로 힘이 될 수 있게 친구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오프스 넘버 11번 중 2악장 로망스 라르게뚜 조성진의 피아노 야체크 카스프치크의 지휘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옵스 넘버 11번 중 2악장 로랑스 라르게토 조성진의 피아노 야체크 카스프치크의 지휘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548님께서 주말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주중에는 서울에서 손주와 부모님 케어를 하며 퇴직 후 일상을 알차게 보내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손주와 부모님 케어를 하신다고요? 그럼 손주도 있으신 그러면 엄청 지금 장수 가족이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주말에 농사를 지으시고 주중에는

아유, 이게 사실 저는 애들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 전에 이제 방학 끝나기 전까지 방학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네요. 이렇게 지내시는데도 일상을 알차게 보내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행복한 시간 계속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BJ 오페라 진주 조계자비 중 신성한 사원에서 테너 니콜라이 게다 바리톤 에르네스트 블랑 피에르 데르보가 지휘하는 오페라 코미크 국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BJ 오페라 진주 조개잡이 중 신성한 사원에서 테너 니콜라이 게다, 바리톤 에르네스트 블랑, 피에르 데르보가 지휘하는 오페라 코미크 군입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오펜바우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우스 중 서곡 캉캉을 세몬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짐을 대신 지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멀고 먼 옛날 로마 식민지 변방의 마을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당신이 보았던 아픔이 오늘날 여기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고난을 등에 지고도 먼저 대접하며 먼저 사랑하셨던 그 마음, 우리도 배우고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귀하신 예수 152장 찬송입니다.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뒤 예수는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십자가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황병덕의 음성으로 날 대속하신 예수께, 그리고 박상희의 찬양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죽을 죄인 살려주신 박동현의 곡이었고요.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을 CBS 중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찬양 두 곡 이어서 함께합니다. 먼저 줄라이와 예성이 함께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보내드리고요. 장하니의 곡 십자가 그 사랑이 이어서 함께하죠.

0: 번야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찬송가 153장 가시 면류관 유창원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박은경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경동교회 성가대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박은경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8월 30일 8월 마지막 주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계민수의 음성으로 귀하신 주님 계신 곳 보내드리고요. 정규환의 찬양으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초동교회 성가대가 부른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찬양도 곡 함께합니다. 먼저 꽃마리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곡입니다. 오세연의 꽃마리 보내드리고요. 김상훈과 나트륨의 고물심장 이어서 함께합니다.

예수께서는 왜 빌립보 가이사랴 갈릴리 넘어 북쪽 이방인 지역에까지 와서 자신의 메시아적 지위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밝히셨을까? 그동안의 사역을 평가하고 제자들의 인식을 점검하기 위해 군중으로부터 분리된 시공간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더구나 이때 밝혀진 예수의 메시아 정체성은 아직 공표되어서는 안 될 비밀이었다.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은 이어지는 예수의 순환 예고의 계기가 되고 그에 대한 베드로의 오해와 무지는 다시 생명을 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진다.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 16장 21절은 하나의 분수령을 이룬다.

조제천의 그리스도 고난받을 분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도 있던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그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크룩스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멀리 푸른 언덕의 146장을 문은희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무엔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선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서울

0: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자연한 알.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윌러브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공감하시네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0: 건강
1: 건강기능식품.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프랑스 상류사회의 위선을 꼬집은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우스에 등장하는 캉캉은 파리의 화려한 밤 무대와 무도회장을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춤곡입니다.

0: 친절하고 다정한 클래식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잘 정리해서 간수한다는 뜻도 있고요. 하던 일을 잘 마무리한다는 뜻도 있죠. 무언가를 끝낸 다음 대충대충 덮어두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은 챙기고 흐트러진 것은 가지런히 정돈해 둔다는 것입니다. 갈무리. 오늘이 8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8월 30일. 어느덧 이달도 슬슬 갈무리할 때가 됐네요. 단순히 한 달을 정리한다기보다 이 여름을 어떻게 건너가고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지런히 정돈해야만 무엇을 털어낼지 알 수 있고 그렇게 생긴 빈 자리에 다가오는 새 계절을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우리의 아침을 깨우는 희망의 찬송들이죠. Bringing in the sheaves, 새벽부터 우리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주일 아침 정민아의 Amazing Grace. 와, 8월이 이제 내일, 물론 하루 더 남아있지만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꽉 찬 8월의 마지막까지 언제 이렇게 왔나, 이런 생각만 드네요. 여러분의 이번 한 달 그리고 올해 여름 어떠셨습니까? 사연과 신청곡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받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행복만땅님은 정말 찬양 제목처럼 저는 주안에 삽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사니까요. 사나 죽으나 주안에. 정말 그러네요. 사나 죽으나 주안에. 인천 주안동에 사시는 행복만땅님과 함께 싱잉아이고 주안에 있는 나에게 듣겠습니다.

수원에서 천안 성전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며 지하철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얄프님, 복된 주일 보내세요. Singing I go, 주 안에 있는 나에게 Jesus loves even me,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O worship the King,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예, 주일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혹은 예배 드리러 가는 길 정미나의 Amazing Grace에서 나오는 찬송들 들으니까 좋으시죠? 비유가 이제 완벽하게 적합하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이제 워밍업의 시간 또 준비 운동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시간으로 우리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딱인 것 같습니다. What a friend,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신청하신 분은 2833님. 찬양을 들을수록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하시면서 이 곡 주셨네요.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위대한 전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겁이 많은 기드온이 위대한 전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비결은 무력과 군사력이 아니라 언제나 거룩과 순결함이었습니다.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 밤에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비결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입니다. 내가 약함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은 약함에 대한 인식이며 그 약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능력의 통로입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그 사랑교회 고상선 목사님의 능력은 친밀함에서 나온다.

매일매일 들으면서 운동하는데 너무 좋아요. 주님이 항상 곁에 계셔서 행복한 1인입니다. 전라도 달팽이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Trusting Jesus, 어려운 일 당할 때 들었습니다. 7594번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늘 듣고 출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가 엄마 제사였어요. 엄마가 생각나면 자연히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이 연관지어져서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엄마랑 함께 들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립거든요. 오늘도 편안한 방송 잘 들으며 하루도 힘내봅니다. 예, 어머니와 함께 들었던 시간이기에 어머니를 떠올리면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생각나고 또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고 있으면 자연스레 어머니가 생각나고 예, 그렇게 좋았던 기억, 따뜻했던 추억들만 가슴속에 소중하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오랜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니 기분이 좋네요. 주중마다 들었던 좋은 말씀을 주일 아침에 들으니 마음이 더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길 기도하면서 If I Need You 신청합니다. 예, 7610님의 신청곡을 오늘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끝곡으로 정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할 때 네가 언제든 와줄 거라 믿어. 그리고 네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달려갈게. 상호간의 신뢰와 믿음에 관한 노래네요. 에밀로 해리스, 돈 윌리엄스의 If I Need You. 2부 찾아오시는 길은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조이포유 채널에서 2부 만나죠.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0: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T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어제는 일이 술술 잘 풀렸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그런 날 있죠. 별일도 없는데 집중도 안 되고 평소 같으면 금방 끝날 일도 자꾸 시간이 걸립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집중력이나 인지능력은 날마다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좀 느리고 평소보다 일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조금 쉬어가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나왔네요. 오늘은 100점짜리 하루 대신에 각자의 컨디션에 맞는 속도로 가보자고요.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8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였습니다. 은주님 눈 뜨자마자 바로 들어왔어요. 오프닝은 처음 듣네요. 다들 좋은 아침이에요 하셨고요. 해피송님도 오랜만에 오프닝 참여합니다. 요한님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합니다. 오늘은 오프닝부터 주디스 사연들로 게시판이 북적북적하니 좋네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2: 콜레스테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0: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 1533-1566
0: 세라하인 세라하인 무료 피팅 서비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서울세

Earth, Wind and Fire의 Fantasy 들으셨고요. 그 전에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Time. 이 곡은 8907님 주말 편안한 음악으로 쉼합니다. 이렇게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즐거운 사라님도 일요일 아침 좋은 음악들로 평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은정의 힘님, 속초 가는 고속버스에서 창밖 풍경 보면서 음악 듣고 있으니까, 아,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마음이 밀려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일요일 아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문자 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099님 신청하셨어요. Take That의 Back for Good 그리고 카트리나 앤더 웨이브스의 Love Shine a Light.

더피의 멀시. 3777님, 89세 어머니 뵈러 괴산으로 출발합니다. 장보고 밑반찬 준비에 바빴는데 날이 더워서 혼자 계시는 어머니 걱정으로 에어컨 잘 나오는지 밥은 잘 드시는지 집에 고장난 건 없는지 걱정하면서 갑니다. 어머님은 얼마나 반갑게 또 맞아주실까요? 행복한 일요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 전에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리햅도 전해드렸고요. 딱따구리님께서 강화 성모도에 꽃게탕 먹으러 가는 길이라고 시원하게 달리면서 신나게 음악 듣는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3152님, 주디가 이 시간에 온 뒤로 처음 문자 보냅니다.

밤샘 근무하고 지금 퇴근 중입니다. 피곤함을 싹 가셔주는 선곡 덕분에 활기차게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거 만들겠어요. 퇴근하시는 길 치고는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요즘에 이런 문자가 꽤 많이 제 눈에 띄거든요. 주디가 이 시간에 온 뒤로 처음 문자 보낸다 하는 사연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제 나 우리 주디스들께 내 사람으로 인정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혼자 뿌듯하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신 거 맞겠죠? 아, 허각의 나를 잊지 말아요. 후리지아님 신청곡이고요.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맑은 공기님 연한 커피 한 잔 들고 독서대에 얹어놓은 책장 넘기기 전에 행복 가득한 음악으로 오늘을 워밍업하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님과 함께 들은 두 곡은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그리고 그 전에 후리지아님 신청하셨던 허각의 나를 잊지 말아요 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0656님 11월에 다이애나 크롤 내한곡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5023님 신청하신 오아시스의 Whatever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주디스와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019-9 필리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0: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4953님 청해 주신 비지스의 You Win Again이었어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올품.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Fly Me to the Moon, 그레고리 포터와 줄리 런던이 함께했어요. 줄리 런던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사후에 가상 듀엣 형태로 완성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마이클 부블레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는 0676님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크루즈 여행 8월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부산 오사카 왕복하는 크루즈 여행권, 오늘은 사이좋은 모녀, 엄마와 딸에게 선물이 가게 됐습니다. 먼저 엄마 라희맘님의 사연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직장 문제로

제주도 집을 떠나 혼자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하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3을 맞은 딸과 뒤이어 고3이 될 아들까지 두 아이를 두고 올라와야 해서 엄마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걸려서 퇴사까지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격려해 줬죠. 하지만 떨어져 지내다 보니 학교와 학원 일정으로 바쁜 아이와 전화통화할 시간조차 쉽지 않았고 단답형 문자만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어쩌다 목소리를 들어도 스트레스와 힘겨움이 느껴져서 마음이 저려오곤 했죠. 엄마가 챙겨줘야 할 중요한 순간마다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것 같아 죄책감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이번 크루즈 여행을 통해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대신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늘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이어서 딸 라희님의 사연이에요. 저희 엄마께서는 제주도에서 직장을 다니셨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작년 이맘때부터 서울에서 근무하시며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엄마가 곁에 없는 상황에서 저는 고3이었던 작년에도 혼자 대입을 준비하며 면접을 보러 다녔고 대학생인 지금까지 한 살 어린 동생의 케어와 픽업, 집안일까지 엄마의 빈자리를 열심히 채우고 있습니다. 올해 수험생이 된 동생 역시 아침 저녁으로 힘들게 등하교하고 밤에는 야간버스까지 타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게 보였죠. 어느 날은 동생이 섬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엄마가 출근길 친구로 그대와 여는 아침을 들으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갱년기에 허리 통증, 하지정맥류까지 있으시면서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힘들게 일하고 계신 엄마께 죄송한 마음을 담아 신청합니다. 사연은 제가 쓰지만 동생의 간절한 마음까지 함께 담아 보내요.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온 엄마와 저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다나 위너의 이힐리베디히. 4208님 독일에 있을 때 다나 위너 공연 갔던 적이 많아서 노래 들으면 반갑다고 정해 주셨고요. 그 전에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는 2414님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크루즈 사연에 이어서 전해드렸고요. 어머니 사연 뒤에 따님 사연에는 또 아드님의 간절한 마음까지 담겨 있어서 와, 이 사연을 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드님은 지금 고3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와 누나 두 분이 크루즈 여행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요.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선후배 누구든지 함께 가고 싶은 짝꿍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의 친구예요? 누구의 남편 혹은 아내입니다. 누구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름이나 닉네임 혹은 휴대폰 번호 끝자리 적어주시면 저희가 누가 누구의 짝꿍인지 더 쉽게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의 사연이 모두 접수되어야만 크루즈 승선권의 후보가 될수 있으니까요. 평소 함께 여행 가고 싶었던 사람이랑 사이좋게 손잡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말머리 크루즈 달아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란에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룬5의 Sunday Morning, 그리고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함께한 My Universe.

밝혀주는군.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Just Give Me a Reason, 핑크의 노래 네이트 루스가 함께한 곡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2부 듣고 계세요. 클라라님, 동탄 2신도시 9번 버스에서도 그 여화가 잘 나와요. 기사님 센스 굿,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 탔을 때 그 여화 나온다고 사연 많이 주시거든요. 저는 요거 모아가지고 그대와 여는 아침 버스 지도 만들어봐도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꽤 많아가지고 지도를 만들려면 물론 많이 품이 들겠지만 해보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클라라님 제보 감사드려요. 이쁜 할미님은 처음으로 혼자서 영등포에서 대전으로 ITX 타고 여행 가는 중이에요. 여유로운 이 아침 설렙니다. 대전에서 친구들 볼 생각하니 더더욱 행복합니다. 아무리 어른이어도 뭔가 처음 하는 일이 있으면 마음이 되게 소년이나 소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처음 버스 타고 가셔서 친구들 만나신다니까 지금 완전 소녀 마음이시겠네요. 김범수의 끝사랑, 박효신의 숨 전해드립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안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릴리 알렌의 Somewhere Only We Know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 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 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 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